남의 구토하는 말까 마스터 마치라고. 사람이 준비하지에 나아져. 사람이 나 하나 수프라노 나와챔소. 사람이 나 아브라함 수프라노 나와챔소. 사람이 나 다비디 수프라노 소 나와챔소. 시아냐미와 통콘와 나다비아라다. 나는 배워만 준비하죠. 아비아 수업을 준비하죠. 나 아니면 수업을 준비하죠.